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

0: voice.
1: Okay.
2: 맞아요?
1: 잠깐만, 땡겨줘봐.
2: We're creating 잠깐만. our own way.
0: 찍는다!
3: 하나, 둘, 셋! 브라보 수아라!
4: 뉴스 위협한 인포메이션! 브라보 수아라!